선이 털어붙은 루지로 모자 장으로 털어도 좋은데 다 거래 보라도 보는 내가 서 털어들게 다 로모도 장 내가 서 로모도 가는 또 우유나 다 띵모도 다 사는 두보 차려요 두보도 장 내가 서 다 띵게 되는 자고요 그래서 삼포도 장이 없어 비치듯이.

천이 털어붙은 루지 루모지 자원 루터르트 존은 다 거리 보라도 보는 내가 털어붙은 다 루모지 자원 내가 루모지 가는 도유나 다 띵문도 다 사든 두보 차대요 두보의 차원 내가서 다 띵은 되는 자고요 그리고 삼토의 차는 없어도 지겨워